당당한 날도 나 오케이나고 배우나 사협시라 릴리티노 오당 일랑 나 동옥 오강 일랑 나 기타 나는 까못 랑콩가 딜리나 시라 마발라카 파나코 pero ang tinuod miserable ko sa tanang miserable.